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네,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요거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만. 이거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아삭.

생김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여기서 했던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마가지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맷돌로 그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그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께 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꼴두 국수. 꼴두 보기 싫다가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여기 말이 꼴두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두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게 메밀가루라서 이렇게 뜯어지고 갈라지는 거지.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침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 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식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마실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

이 음식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속이 부딪히지 않는다, 막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부딪힌다 이더라고요.

0: 여기에.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루룩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악,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어.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삐껴.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체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시커매지는 거라. 90년도 중반부. 예전에는 단양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고, 곡물향에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천 그 역전에 가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가져오고, 뭐, 만물상에서도 가져오고. 우리는 아직 재분된 거는 내가 그냥 시범상황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아직은 메밀을 갈아서 써요. 재분기가 저게 내 기억으로는 한 50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는 맷돌로 다 했는데 한 78년도 그때 저게 방앗간에서 쓰던 걸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저기서 쓰던 거니까 더 오래된 거지. 김장김치를 우리 내가 군대 제대하고도 우리는 한 10접씩 했거든. 1000포씩 해가지고 뒤 안에 이렇게 묻어놨었잖아. 그리고 저게 지금 한 얼추 30년 됐죠, 저장고가. 그때서부터는 저장고에 넣어놓고 쓰는데 그 떨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뭐 열 폭씩 수시로 김치를 했지. 김장 김치는 100% 동네 거고 사라고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없으면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두부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그게 아주 제일 귀찮은 거 두부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가스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4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 붓고 일단 다 때려 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해서 그것도 말아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1: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0: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0: 소주예요?
3: 네.
0: 오.
4: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0: Hello, my name is Jonah Chim. Oh, 아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5: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6: 그렇죠. 여기는
5: 제사 지낼
6: 때요. 아, 제사. 예쁘게 문어가
5: 재산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거.
6: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5: 결혼식에도.
6: 장례 문화 할 때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5: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4: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6: 서로
5: 아, 진짜로?
6: 일단 머리 시식 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5: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6: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5: 살짝, 이렇게.
0: Butter. Butter예요. 응, 진짜 녹아요.
6: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6: 네. 맛있게 드세요.
5: 감사합니다.
0: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7: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5: 네.
7: 핏대 피.
5: 예, 예, 피.
7: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5: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7: 이렇게 고등어랑 네. 어울릴 만한 종류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5: 소주?
7: 안동 소주.
5: 와, 이거랑 같이
7: 구워서
5: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7: 맹계 마을이라고.
5: 맹계 마을.
7: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할 수 있고.
5: 그것도?
7: 시음도 할 수 있고.
5: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8: 예.
5: 이거 커요. 퉁퉁퉁퉁해요.
8: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5: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8: 좋죠.
5: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8: 그러면은
3: 각 다리만 갈라뜨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1: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1: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2: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3: 어. 무거워요.
2: 진짜? 여기까지?
3: 오, 이렇게 무거워.
2: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4: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2: 무슨 소주 안?
4: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2: 밀로?
4: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4: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2: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4: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2: 어, 소주예요?
4: 네.
2: 오!
4: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4: 괜찮아요?
2: 깔끔해요.
4: 네.
2: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어,
4: 네.
2: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4: 향이 나죠. 밀의 향기.
2: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4: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봅시다.
4: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2: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2: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4: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2: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에이, 이거 네.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4: 네. 오.
2: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4: 네, 다르죠.
2: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4: 네 두드러워지고
2: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4: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2: 자
4: 오케이
2: 왜요?
4: 아 이거는 저희가 버킷이라고 하는

0: 자리를 짓는데
1: 메밀 받고 있지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아, 그사 상관없어.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2: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0: 어?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오셨어요?
1: 네,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0: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0: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0: 네, 가시죠. 네.
1: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Dakgalbi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 있게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좀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지한 거야?
1: 다.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릴 정도?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그냥 이렇게 아,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1: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 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예,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을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레일인데 그 파라레일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K-Story brings the movie Time of Cinema today. It's an anthology of three shorts about movies and movie theaters. It was invited to major film festivals. Lee Jong-pil directed Chimpanzees. Yoon Gan directed Naturally. And Jang Geon-jae directed the short called The Time of Cinema. Kim Dae-myung, Won Stein, Go Ah-sung, Jang Hae-jin, Kim Hyun-kyu, and many other talented actors filled out the ensemble.
1: 영화는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잃어버린 꿈을 이야기해준다.
2: 이겼다!
1: 찾아가면 나 대신 울어주고 웃어준다.
3: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4: 혹시 너 영화하니?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했냐? 얼굴이 그대로다야.
5: 지금 무슨 영화하지?
4: 지금? 극장의 시간?
0: We bring you two shorts from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6: 잠깐만.
0: The first short is called Naturally.
7: 네, 안 끝났어요.
8: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오자. 그리고 너네 너무 붙어서 걸어오거든.
0: A sweltering summer day near any neighborhood. Child actors are filming a scene of kids at play. Then they move on to the next take. It feels like the upbeat energy has dipped a bit.
8: 잠깐만요.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다르다. 자, 원인 찾을게요.
9: 대체 뭐가 문제였어?
0: The shoot is not easy with many do-overs.
10: 액션!
0: Will they get an okay after this take? Nope, not this time either. They're opting for a short break.
11: 네, 내가 아까 찍으면서 좀 봤는데.
0: The director wants to help the child actors to be more natural.
12: 네, 이게 숏 들어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
13: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다닐 때 있잖아. 진짜 그 경험이 다들.
0: She leads with some questions.
12: 그거랑 오늘 찍은 거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3: 그럼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14: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15: 눈앞에 있으니 참.
0: When asked for more natural acting, the girls think about what natural acting really is. Well, did the kids manage to act more natural on camera? There are cameras, but pretend there aren't any. It's a question about movies. It is the short Naturally. Now, we turn to director Jang Geon-jae's The Time of Cinema. Woo-yeon cleans empty theaters after moviegoers leave. Joo-yeon is a projectionist who works in a dark projection room. Se-jung is the theater manager. This short is about people who work at the movie theater.
4: 저 앞에 잠깐 봐도 되죠?
0: A focus on those who love and care for movies and make public movie viewing possible. One day, Woo-yeon
4: 저기요.
0: Stops someone in front of the bathroom.
4: 누구? 너 신영화 맞지? 우연이니?
0: Until, 맞아. Bingo! Ah! They remember each other at last. Woo-yeon is excited by the chance meeting.
4: 지금? 극장의 시간?
5: 그러면 좌석 하나만 부탁해.
0: And she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and of time at the theater.
4: 어머, 근데 누구예요?
5: 내 친구. 오래 못 본 사람.
4: 나 이거 초대권 하나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끊을게.
0: Oh, Se-jung also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to Woo-yeon.
5: 5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극장의 시간이래.
4: 그리고 우리
5: 밥 먹자.
0: Woo-yeon is as excited as she would be if she were the one watching it herself. As for Young-hwa, how will she remember her day at the movies? Oh, then there's this person. He managed to arrive late. only after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6: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그 반찬 신청을 하고 제가 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0: He looks desperate to see the movie.
6: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4: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6: 네?
4: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6: 뭐라고요? 네?
0: Oh,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7: 좋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10: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o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ang in the short Naturally.
7: 아역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강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Hyun-kyo was convinced

0: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1: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0: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2: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 영사실의 기사님도 계셨고 방송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1: 극장은 놀이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3: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4: 배고파요.
0: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4: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0: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고아성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1: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4: 야 유세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1: 뭐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0: Critics lauded Kwasong'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 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자.
2: 아이고, 아이고, 술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잘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눈치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화상. 이보다 더한 화상은 엄청깨다. 화상,
1: 화상, 화상 중에 화상. 생각만 해도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2: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지가 있어.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3: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2: 예예 그 낸데요.
3: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1: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1: 어이야.
2: 할머니.
1: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1: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아이고
2: 자, 여기 공채.
1: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1: 해봐라, 그대.
2: 1번.
1: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1: 꼬꼬댁. 다. 다.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다.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1: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4: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0: 보이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시 이런 말이면 와! 왜?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응아?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시 어렵다고.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춘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3: 아들아, 니를 낳아가 씻근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라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4: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2: 아이고 뭐
4: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2: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예.
2: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3: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지.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We are back, baby! Finally, after 3 whole weeks!
1: 맞습니다.
0: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1: 여러분도 우리 보고 싶었나요? 아, 좋습니다.
0: 네, over the past 2 weeks, Hearts Waves Lian and Keep It Up's Lukia stepped in as the special MC. I heard they completely won over the hearts of the fans all over the world.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챙겨봤는데 너무 또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아주 아주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0: Yes, I feel the same way. Now that Myeonglan is back, how about a quick cheer to get ourselves fired up? Fighting!
1: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To welcome the summer season, we've got a special episode lined up today.
1: 네, Simply K-pop 여름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무더위를 멀리 멀리 날려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0: From songs that will instantly cool you down to stages filled with a summer spirit. Are you ready to hit play together?
1: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여름 저격 단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감성까지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시블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본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He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 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6: 네, 다시 한번 땡기고
7: 열정
6: 땡겨서 어깨를 쳐서
0: 열정
6: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6: 치고
0: 에이.
6: 와서
0: 네.
6: 다시 여유.
0: 여유.
6: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0: 에이.
6: 모여서
0: 열정.
6: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미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2: 너무 멋지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6: 네.
0: Let's go.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8: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6: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0: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Music. Cue.

0: 편하게 들으셨나요?
1: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수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아,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2: 저는 이 모자입니다.
6: 특기.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7: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7: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8: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Kyumin thinks it's Dabin.
8: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야노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야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Zion 싶었어요. because Zion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8: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Hyunsik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Yeah.
3: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n army pattern.
3: That one I
2: got a lot.
3: Okay.
2: And yeah.
5: Cool. 좋습니다. 렉스님.
9: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0: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좋죠.
5: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5: 좋습니다. 씽님은요?
2: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7: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2: 진짜요?
3: Yeah.
5: He knows.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10: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0: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Zodiac.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2: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we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5: 아, 좋습니다. 자,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8: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5: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1: 일 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vampire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쏴!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0: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스타를 만들어서 이 K-스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로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스타와 가상 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0: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2: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3: Yeah,
2: unbelievable.
3: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2: In the flesh.
4: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3: So reassuring.
2: Yeah.
3: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2: One last time.
5: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3: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3: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2: I hope so, yes.

0: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로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먼저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젖꼬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이게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분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을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 오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네.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물 목계에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쳐서 하니까 선대 어른들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 큰 거는 한 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못 깨워서 거의가 자연. 못 깨워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못 깨워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그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로.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 못 가요,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는데 옛날 노년들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서 개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잘해 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벌어오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한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이건 몇단 비가 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치라 된다고. 훌치라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디딜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말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뽑아다 저 해가지고 젖어서 끓이는.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잔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하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물 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루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일본은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저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 드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좀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요.

쿠킹 클래스도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0: 저는 장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정말 한국 무용에 미쳐있는, 전통 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 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다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뒤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2: 어머! 토끼토끼여서!
1: 잘 지내셨어요?
2: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또 왔어?
0: 김예진 선생님 만나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3: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하고 있고요.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또고 노무현 대통령 네 분, 무비스타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접했죠.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 집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번뜩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0: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철 재료,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네, 정말 그거는 예진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3: 아, 사실 그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 하는 걸 다 가르쳐가지고 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4: 혜선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0: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정말 손 많이 가고 근데 선생님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전 그거에 좀 반했어요.
4: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0: 예. 예. 예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5: 일단 처음 오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그래서 오늘 완전히 필링하고 왔는 느낌.

0: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번 있잖아.
1: 네.
0: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그리고
1: 맞는 말씀.
0: 아픈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1: 그쵸.
0: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철이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하고 해서 맛나게 한번 불은 없지만 불맛도 좀 나면서 한번
1: 좋습니다.
0: 해줘볼게. 자, 시작하자고.
1: 네.

0: 사실 이거를 내가 어제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 사왔는데 상할까 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시킬게요.
1: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기를 냉동에 나갔다 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했다가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잡내 안 올라와?
0: 안 올라와.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그러면은 100% 냄새 나요.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럼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거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라고 있죠. 요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1: 눌러붙지 않아요?
0: 안 달라붙어.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네.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좀 봐.
1: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응? 언니, 어떻게 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 선생님께?
0: 안 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돼지, 이런 볶음들 좋아해?
1: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1: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어머나.
1: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0: 사실 우리 엄마가 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10대 때 밥상을 내가 차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딸이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지금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다 밑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1: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0: 그렇지, 생활이지. 찬원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1: 완전 되죠.
0: 뭐가 돼?
1: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스승이 있어요, 뭐가 있죠, 혼자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재료에 원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군.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 한 거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0: 선생님. 그래? 네.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1: 네.
0: 이 고추장. 야, 나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1: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 주세요. 잡내를 없애주는 킥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른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날 거예요.

0: 고춧가루로 이렇게 미리 묻혀놓는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 뵐 때 같이 잘 배어요.
0: 아, 깍두기 놓치듯이 그렇지, 미리 그렇지. 양념을 묻혀놓는 거.

0: 선생님은 요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1: 나는 사실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왜냐하면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자.
2: 이건 막걸리 어울리죠?
1: 막걸리.
2: 막걸리요? 막걸리.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아유, 그래요.
0: 이제 먹어요.
1: 야, 반찬을 또 세팅을 해야지.
0: 맛있겠다. 자, 손 빨리 앉으세요.
1: 이게 다겠니? 더 있지. 죽게 달려봐.
0: 또 있다고요?
1: 자.
0: 아니. 저희 둘이.
1: 자, 받으시오.
0: 저 생일 아니에요. 생일 같아.
1: 항상 여자는 생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0: 귀하게 저를 대해야.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0: 귀한 분.
1: 아, 근데 역시 자기가 마늘 고추장을 담궈줬잖아. 마늘 고추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0: 아니,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무시 못하죠.
1: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 막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0: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0: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세상인데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1: 아니
0: 오래오래.
1: 내가 지금 내가 60대고 얘기하니 30대고 얘기하는 거니 알 수 없네 진짜
0: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1: 아 얘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0: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보약들을.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1: 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먹는 거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다 담아 있는 거지. 사실 인연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시의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 그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 뭐 해줬어?
0: 고추장.
1: 그렇지. 그 고추장으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 해줘봐, 가서.
0: 도전!
1: 자기야, 근데 자기가 나보면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0: 진짜요?
1: 한번 입어볼래?
0: 완전 영광이죠.
1: 한번 입어보자.
0: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할게. 네. 혜선 씨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0: 나갈까요?
1: 세상에 너무 예쁘다.
0: 너무 예뻐요.
1: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춤이요? 무용을 한번 그래도, 다시 하는 게?
0: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1: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지?
0: 옛날 생각나.
1: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0: 확 와닿아.
1: 외우려고 하지 마. 되죠, 그냥 맞아요. 그냥 해. 야.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그래서 앞으로도 혜선 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하고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에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귀한 보물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외

0: 있고.
1: 그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체를 잘 썰어야죠.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굵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요거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만. 이거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당김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예.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

0: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1: 여기서 하여튼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막아주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맷돌로 그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그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께 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꼴두 국수. 꼴두 보기 싫다가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이 여기 말이 꼴두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두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게 메밀가루라서 이렇게 뜯어지고 갈라지는 거지.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칠분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 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시구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마실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없으니까.

이 음식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속이 부딪히지 않는다, 막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부딪힌다 그러더라고요.

0: 저는 고향이 여기에.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루룩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요.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화,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은.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삐껴.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채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0년

90한 2, 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시커매지는 거라. 90년도 중반부 예전에는 단양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고 곡물향에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천 그 역전에 가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가져오고 뭐 만물상에서도 가져오고 우리는 아직 재분된 거는 내가 그냥 시범사와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아직은 메밀을 갈아서 써요. 재분기가 저게 내 기억으로는 한 50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는 맷돌로 다 했는데 한 78년도 그때 저게 방앗간에서 쓰던 걸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저기서 쓰던 거니까 더 오래된 거지. 김장김치를 우리 내가 군대 제대하고도 우리는 한 열 접시씩 했거든. 천포씩 해가지고 뒤 안에 이렇게 묻어놨었잖아. 그리고 저게 지금 한 얼추 30년 돼 저장고가. 그때서부터는 저장고에 넣어놓고 쓰는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뭐 열 폭씩 수시로 김치를 했지. 김장김치는 100% 동네 거고 사라고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없으면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두부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아주 제일 귀찮은 거 두부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가스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4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붓고 일단 다 때려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해서 그것도 말아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아니, 술 나오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1: 아, 제사. 재산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4: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상례문화 할 때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가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모두 머리부터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Butter. Butter예요. 오,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4: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네. 네.
5: 피대피.
1: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청동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고등어랑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0: 네, 좋은 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이렇게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이거 딱이죠?
1: 예.
0: 이거 커요. 퉁퉁해요.
1: 10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돈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1: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1: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2: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2: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3: 계세요?
0: 무거워요. 진짜? 뭐까지?
3: 이렇게 무거워.
0: 감사합니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4: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안?
4: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4: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4: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4: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0: 소주예요?
4: 네.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lievable moment.
4: 괜찮아요?
0: 깔끔해요.
4: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4: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4: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4: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4: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4: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4: 네.
0: 좋아 진짜.
5: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6: 오? 와, 다르네요.
4: 네, 다르죠.
6: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4: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6: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4: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6: 자.
4: 오케이.
6: 왜요?
4: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6: 메밀 버퀴이에요.
4: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6: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4: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6: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4: 60도.
6: 근데 뭔가 상큼해요.
4: 네, 맞아요.
6: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4: 아, 네.
6: 너무 좋아요.
4: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6: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4: 이거 뭐예요?
6: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4: 오,
6: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4: 와, 엄청 크고 좋네.
6: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4: 맞아요.
6: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4: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6: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4: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6: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4: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6: 예스! 네,
4: 가시죠. 네.
6: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이제 다.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And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3: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와, 매운맛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가 흡수도 있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3: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3: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어느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

0: 돕는 역할이.
1: 킥 맞네.
0: 아, 너무 맛있네.
2: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2: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2: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2: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2: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2: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2: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2: 떡볶이, 좀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2: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2: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2: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2: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귀엽고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동상초등학교 5학년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오,
0: 아까 제작진에게 살짝 듣기로는 우영군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상인가요?
1: 한민족 통일문화재전에서 그림 작품으로 통일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상을 타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1: 휴전선을 삭제하시겠습니까?
0: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휴전선을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삭제하여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씩씩합니다 아주 우리 우영군. 어,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휴전선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없앨 통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진짜 대단하죠? 너무 대견하고 부모님도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1: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북한 신학민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마음도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군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1: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민족 통일 문화 재전을 통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좀 긴장돼요?
1: 네, 긴장되네요.
0: 긴장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우영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퀴즈 좋아해요?
1: 퀴즈요?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보면 좋지 뭐.
0: 그쵸? 해보면 좋겠죠? 오늘 주제로 한번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때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깃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한반도기?
0: 오, 네, 대단한데요? 한반도기. 딩동댕. 여기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DMZ.
0: 와, 역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만점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우영군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기.
0: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귀여워. 네, 닮았어요, 우영군과. 동생은 이제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인상이. 우리 우영군이 동생군하고 놀다가 가끔 이렇게 다투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요?
1: 형이 제가 먼저 풀고 화해하는 편이에요.
0: 대견하다. 초등학생이라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은데 우영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높여서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0: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아까 우영군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듯이.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등학생 같지 않은, 오히려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아까 노래 부를 때 노래가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0: 아, 진짜요? 노래가 예술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이다.
1: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고.
0: 어머, 와, 이거 완전 돌발 질문이었는데 우영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최고의 찬사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오형군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1: 미술 관련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0: 오형군의 미래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군의 미래를.
1: 네.
0: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고생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평화통일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뉴스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취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1: 제가 북한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북한도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0: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 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하게 초극적 이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북의 내부의 상황들, 북의 내부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알기로는 북향민들은 굉장히 체제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의례를 참가하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갇혀 있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1차 자료와 여러 가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북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이 특정한 그 허가를 받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저희가 있는 뭐 다른 대학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널이라든가 이 잡지 그리고 노동신문 중에도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디지털로 다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다운받아서 보거나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인 거죠. 해외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로 모든 연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북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특수자료에는 민주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전이, 조선인민군, 천리마, 예술영화도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있고, 아동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영화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상 특수자료도 있습니다. 70년대에 이 노동신문이 불온 간행물 취급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있었다가 88년에 이게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볼수 있게 하면서 영화 같은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와 뭐 예술을 보는 속도라든가 그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뭐 띄어쓰기도 다르고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또그 언어가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논리 체계 내에서 북한의 자료들을 이해해야지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has been marked by both triumphs and challenges. What memorable moments still lie ahead? Join us as we explore the future of inter-Korean sports.
3: 1986년 월드컵을
4: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예, 이것도 또 한번 그렇게
3: 원칙이지. 또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4: 이런 북미 중미가 합쳐서 가네요.
3: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북아메리카에서 예. 공동 주최를 예. 하는 건데 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 나라가 주최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시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공동 분배를 하면은 좀
4: 뭐 경제적인 부담도
3: 경제적인
4: 적고.
3: 부담도 예. 적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5: 그게 이제 분산 개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3: 네.
5: 그 32개국 출전에서 이번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3: 네.
5: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치워놓은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3: 그렇죠. 이게 비용이야 정말.
5: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죠. 네.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3: 네.
5: 2030년 월드컵도 또 여러 나라가 분산해서 치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 아, 거기도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5: 네, 네.
4: 유럽과 저 아프리카권이 이렇게 하나가
5: 그렇죠.
4: 이렇게.
5: 네.
3: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이 그러니까. 한번 공동 주최를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3: 예.
5: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 선수단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예. 물론 관중도 그렇지만.
3: 예.
5: 이제 보안 검색,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텐데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4: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죠?
5: 미국에서 조별리그
4: 아, 이란이
5: 하필이면.
4: 아, 그럼 뭐.
3: 이 이란이 그 참여는 할까요?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5: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5: 그러면 지금 떨어진 팀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3: 아.
5: 그 한 자리를 대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 아.
5: 근데 이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가면요.
3: 예.
5: 사실 다음 대회 출전권을 거의 박탈당해요.
3: 아.
5: 수입 면에서도요. 예. 사실 한 16강만 가면 일단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3: 오.
5: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3: 예, 예.
5: 예. 그러니까 그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3: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잠시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좀 다들 전쟁을 멈추고
4: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3: 그렇죠. 네.
4: 예, 이것도 또 한번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5: 참고로요.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3: 네.
5: 이란과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붙었어요.
3: 오.
5: 그때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다 불상사를 우려했어요.
3: 예.
5: 관중끼리 싸우지 않을까.
3: 오,
5: 선수끼리
3: 예, 예, 예.
5: 그냥 뭐든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하기 직전에 뭡니까? 양국 선수들이 악수를 하죠.
3: 네.
5: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3: 멋있다.
5: 그럼 왜 백장미였을까요?
3: 평화의 상징.
5: 예, 이란에서 이 하얀 장미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3: 아, 이런 일이 진정한 스포츠죠.
5: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춤도 같이 췄어요.
3: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5: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1996년에 그 북한의 17살 개순이 선수가요.
3: 네.
5: 일본의 그 천재 다무라를 거를 꺾었어요. 대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3: 네.
5: 그래서 그때 남북한 관중석 그다음에 그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박수 치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했어요. 남북 단일팀이.
3: 네.
5: 그때 북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3: 그러니까
5: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골 넣었어요. 일본전에 넣은 골이 올림픽 여자 하키 딱 한 골. 유일한 골입니다.
3: 아, 그렇구나.
5: 일본전에 넣은 거예요.
3: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입장, 단일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3: 네.
5: 해봤는데 단일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예, 예.
5: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단일팀 만들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선수 20명, 20명 뽑아서
4: 그러네요.
5: 선발 전원과 평가 방법이 많거든요. 그 남북 지도자들이 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그게 스포츠맨 정신이죠.
5: 그런데 네.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개인의 꿈이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3: 맞아요.
5: 유소년 교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4: 경평
5: 축구전을 했어요.
4: 그렇죠.
5: 그다음에 1900 아까 그 탁구 다닐 때 하기 1년 전 1990년 가을에 국가대표팀 남북이 서로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3: 그러니까
5: 일제시대 때 경병축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쟤는 농구나 배구나 각 종목들이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팀도 좋고 뭐 약간 배구팀도 좋고 실업팀도 좋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확대하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매년 전국에 17개 시도가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쯤은 북한하고 한번 남북 합동 전국체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3: 그렇죠.
4: 대잔치 되겠다.
5: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도 충분히 다닐 테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좋은 방법인데요.
6: 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급박하게라도 뭐 한두 달 안에 팀을 만들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없다면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스포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통합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3: 네,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스포츠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점차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7: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트라우마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안 돌아오시면 불안해요.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6.25 때 한강철교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 있어요.
6: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외국에 유학을 올라오는데 전쟁 통일아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이렇게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이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이 훈련 그 이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 I was born in 1939. 유교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won's life.
3: Denmark 위생병

0: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또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1: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0: 그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프리스크.
2: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0: 나는 A 혈액형이 A B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한테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2: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0: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잊을 수가 없어요.
2: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0: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레이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2: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0: 바로 알아보죠. 뭐 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머리만 좀 하얘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문을 나서니까 그냥 쫓아와서 들고 그 아까 사진에 왜나 이렇게 안고 댕기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이렇게 번쩍 들면서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na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 치고.
2: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0: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딱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고향이 여기.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0: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요런 제품은 이제 요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 농협 옆에 가공 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있어요. 이 자색 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 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0: 예.
1: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

0: 승주, 저 산골이에요, 수주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져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만한 좀 옹팩이? 예.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고.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원목계에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 갖고 3월 초순부터 해 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 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 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처사니까 선대그룹으로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개 와서 거기가 자연. 목개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목개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렁. 그래서 거기 갈라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사람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서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예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자라매겨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벗어놓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이건 몇단 비가지고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 된다고. 훌칠하려면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디딜빵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전부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뭐 배추를 양을 늘고 넣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틀어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 그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 그냥.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accom Korea,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rinted materials. Also, we look into Samyang Metal, a maker of premium piping materials for ships. And we explore Daehae Food, which produces jeotgar, or Korean traditional salted seafood that is fermented in Togul or underground cave.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led the printing industry by developing sophisticated skills and sensuous designs. Paccom Korea has offered total solutions for the fields of printing and binding. Thanks to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We look into Paccom Korea, whi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Paccom Korea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ased on the professional craftsmanship and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accumulated experience, it has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2: Paccom Korea는 기획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재본,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까지 해결하며 결과물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디지털 정밀 제어기술, 즉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최첨단 설비와 전통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3: 패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은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패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4: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페콘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o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6: Pecom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는 인쇄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2: 저희 페콤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페콤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페콤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페콤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o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쇠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에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음영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4: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5: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0: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1: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0: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s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u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바이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젓갈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젓갈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굴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굴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0: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2: 저희 다혜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3: 다혜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3: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By launching it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곡 마이스페이스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B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Amita.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도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le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le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저 앵콜곡 한곡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비 오는 거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아임 라이브 왔고 밴드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임 라이브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분한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우.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4: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4: 아, 제사.
5: 예쁜 문어가 올렸다고요.
4: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5: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4: 결혼식에도.
5: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4: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보세요.
4: 아, 진짜로?
5: 일단 모두 머리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4: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4: 살짝, 이렇게.
1: Butter. Butter. 응,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1: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예, 예.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4: 예, 예.
6: 핏대 피.
4: 예, 예, 피.
6: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4: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유지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4: 소주?
6: 안동 소주.
4: 와, 이거랑 같이
6: 구워서
4: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6: 맹계 마을이라고.
4: 맹계 마을.
6: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4: 그것도?
6: 시음도 할 수 있고.
4: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닭이죠?
7: 예.
4: 이거 커요. 퉁퉁해요.
7: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4: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7: 좋죠.
4: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7: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4: 오, 이 냄새 어디에서?
1: 사장님 실례합니다.
4: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4: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5: 뿌리면 더 맛있죠.
4: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네. 네,
4: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1: 실례합니다. 계세요?
7: 어,
1: 계세요?
7: 네.
1: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7: 오, 이렇게 무거워.
1: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3: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4: 무슨 소주 한?
3: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4: 밀로?
3: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3: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1: 어, 소주예요?
3: 네.
1: 오!
3: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3: 괜찮아요?
1: 깔끔해요.
3: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3: 어,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3: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3: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3: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3: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3: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1: 오.
3: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3: 네. 오.
1: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3: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3: 네, 두드러워지고.
1: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3: 네.
1: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3: 네, 열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1: 자.
3: 오, 오케이.
4: 어, 왜요?
3: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4: 메밀 버퀴이에요.
3: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4: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3: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4: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어우, 세요.
3: 세요.
4: 어?
3: 60도.
4: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3: 네, 맞아요.
4: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3: 아, 네.
4: 어, 너무 좋아요.
3: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4: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3: 이거 뭐예요?
4: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3: 오,
4: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자,
3: 와, 엄청 크고 좋은데. 어,
4: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3: 맞아요.
4: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3: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4: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3: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4: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3: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4: 예스!
3: 네,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0: 닭. 아, 좀 병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것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1: 너무 잘 맞아요. 오
0: 밥이에요.
1: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0: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1: 자, 이제 조금 더.
0: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1: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거.
0: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1: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0: 이거 진짜
1: 역할이에요.
0: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1: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0: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1: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0: 생선 너무 맛있어요.
1: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0: 있죠. 네,
1: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0: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1: 어, 진짜?
0: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2: I'm happy.
0: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1: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이렇게 떡볶이, 야채 이렇게 하면
0: 저는 그럼 깻잎으로.
1: 아우, 깻잎. 저는 상추. 쌈장?
0: 저는 양파랑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0: Wow. Thank you so much.
1: Yeah.
0: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
0: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1: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드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0: 좋아.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어.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도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가라고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5: 앉아주십니까?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3: 놀랐어요.
4: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어?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한방 BT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강한.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돌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아...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마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면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1: 아, 네.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 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러네요,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마이어님부터
3: 네.
0: 이쪽으로
3: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사님 한번 누워보시고요.
2: 저의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서.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0: 어? 뭐야?
1: 보시면 이샤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0: 네.
1: 네.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2: 전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0: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렛고!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4: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5: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4: 네.
3: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항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0: 오, 용침 맞아봤어?
5: 맞아봤어.
0: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2: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2: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3: 네.
2: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2: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2: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지.
0: 아, 그거 조금 그렇다.
2: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2: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2: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2: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 한방 뷰티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2: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2: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한방 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2: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2: 예.
3: 자, 해볼게요.
2: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2: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2: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2: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2: 예, 예, 예.
3: 네,
2: 괜찮아요.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2: 네.
3: 오늘 처음이셔서
2: 아이는 편하고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2: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2: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0: 오!
2: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2: 아, 예.
3: 괜찮으세요?
2: 예, 전혀.
0: 형, 이거 안 아파?
2: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2: 네.
3: 해보실래요?
2: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2: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2: 오.
3: 괜찮으시죠?
2: 네.
0: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3: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2: 예.
3: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2: 오.
3: 봅시다.
0: 피카츄 하나, 피카츄.
2: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3: 네?
2: 힘든 드립은 안 봐주셔도 됩니다.
3: 아, 진짜.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2: 예. 뭐 조금씩 옵니다. 오.
3: 이 전기 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3: 정답인데요?
2: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그렇죠.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2: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2: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2: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라 빼면 안 돼요?
3: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2: 우와.
0: 와.
2: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 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2: 아, 머리가 올라가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2: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2: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0: 네. 아, 쌀이 없네.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손톱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캐대언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0: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언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0: 예.
3: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예.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
2: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0: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2: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0: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0: 네.
3: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2: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3: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3: 응.
2: 우와, 진짜 들어갔어?
0: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0: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2: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2: 아,
3: 딱.
2: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0: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3: 네.
0: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2: 근데 이게
3: 네.
2: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맞아요.
2: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2: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0: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0: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전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0: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0: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2: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2: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0: 근데 진짜 안 아파.
2: 이게
0: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2: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2: 맞아,
3: 대부분입니다.
0: 맞아.
3: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어머,
0: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정한텐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네, 맞아요.
2: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을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3: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3: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3: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0: 이제 바디.
2: 바디.
3: 맞습니다. 잘못 쓴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와우, 올리버블.
3: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오!
2: 바이! 예, 뭐.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3: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3: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가세요.
0: 예. 마주 먹어 가세요.
1: 아, 예?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0: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1: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1: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0: 오!
1: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0: 오!
2: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1: 네.
2: 추나가 무슨 뜻이죠?
1: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1: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고 우리
2: 맞아요.
1: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2: 맞아요.
1: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 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 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0: 오우.
1: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이 앞부분

0: 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
1: 180을 와우!
2: 와우!
1: 끝났어요. 네,
2: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3: 이사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0: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3: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0: 예?
3: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0: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3: 한 번 더 쭉.
1: 어,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0: 오, 시원해.
1: 오, 그래.
3: 쭉 펴신 느낌으로 한 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0: 좋습니다.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3: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0: 오! 오, 좋은데요?
3: 좋으신가요?
0: 다시,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3: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춘하 처음 받아보셨죠?
4: 네.
3: 어떠셨을까요?
0: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3: 네네.
0: 드륵 하고.
3: 그쵸.
0: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3: 무서웠었죠.
0: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3: 맞춰진 느낌.
0: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4: 퍼즐처럼. 진짜. 시원해지고.
3: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0: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0: 2-in-1이잖아요.
4: 그게 뭐죠? 일석삼조.
0: 이너 뷰티.
4: 아, 이너 뷰티.
0: 얼굴.
4: 얼굴.
0: 몸. 아, 할 수 있다.
4: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안녕.
4: 안녕.

0: baby! Finally, after 3 whole weeks!
1: 맞습니다.
0: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1: 여러분도 우리 보고 싶었나요? 아, 좋습니다.
0: 네, over the past 2 weeks, Heartwave's Lian and Keep It Up's Lukia stepped in as the special MC. I heard they completely won over the hearts of the fans all over the world.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챙겨봤는데 너무 또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아주 아주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0: Yes, I feel the same way. Now that Myeonglan's is back, how about a quick cheer to get ourselves fired up? Fighting!
1: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To welcome the summer season, we've got a special episode lined up today.
1: 네, Simply K-pop 여름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무더위를 멀리 날려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0: From songs that will instantly cool you down to stages filled with a summer spirit. Are you ready to hit play together?
1: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여름 저격 단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감성까지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Mm-hmm.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Sibling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본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Hey.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 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6: 네, 다시 한번 땡기고
7: 열정
6: 땡겨서
7: 열정.
6: 쳐서
0: 열정
6: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6: 치고
0: 에이.
6: 와서
0: 네.
6: 다시 여유.
0: 여유.
6: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0: 에이.
6: 모여서
0: 열정.
6: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2: 너무 멋지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6: 네.
0: 렛츠고. 좋습니다. 렛츠고.
8: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6: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뮤직 큐.

0: 들으셨나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오,
2: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서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어,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어,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2: 저는 모자입니다.
6: 어, 특기.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어,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네,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8: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8: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8: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9: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그, Kyumin thinks it's Dabin.
9: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얀으로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얀은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맞아.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자얀 싶었어요. Because 자얀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9: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Hyunsik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3: Same color.
2: Yeah.
3: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 army pattern.
3: Uh-huh. Yeah.
2: That
3: yeah.
2: one I got a lot.
3: Okay.
2: And yeah.
5: Cool. 좋습니다. 렉스 님.
10: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0: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9: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좋죠, 좋죠.
5: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5: 좋습니다. 씽님은요?
2: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1: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2: 진짜요?
3: Yeah. He knows.
5: Oh, yeah, yeah.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8: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0: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 Zodiac.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2: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we'll meet again soon. Thank you.
5: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9: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0: 네.
5: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1: 일년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fan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s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이렇게 뿌려서
1: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1: Oh yes.
2: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3: 술 나오는
2: 거예요. 소주예요?
3: 네.
2: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2: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0: 제사 지낼
4: 때요. 아,
0: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4: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이요, 결혼식.
0: 결혼식에도.
4: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0: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0: 가지고 있으니까
4: 한번 시식해 보세요.
0: 아, 진짜로?
4: 일단 머리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0: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 드셔야 돼요.
0: 살짝 이렇게. Butter. Butter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네.
4: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좋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해. 살도 단단하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0: 예.
5: 핏대 피.
0: 예, 예, 피.
5: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보듬마다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0: 소주?
5: 안동 소주.
0: 어,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한 잔.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닭이죠?
6: 예.
0: 이거 커요. 퉁퉁해요.
6: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6: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0: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사장님.
2: 오, 이 냄새 어디에서?
1: 사장님 실례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전기는 차는 거예요?
1: 네,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2: 감사합니다. 아.
1: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ange Maul. Let's go.
4: 실례합니다. 계세요?
5: 계세요?
4: 어,
5: 무거워.
4: 네, 무거워요. 진짜? 뭐까지?
5: 오, 이렇게 무거워.
4: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6: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7: 무슨 소주 안?
6: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7: 밀로?
6: 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6: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4: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6: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4: 어, 소주예요?
6: 네.
4: 오!
6: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arable moment.
6: 괜찮아요?
4: 깔끔해요.
6: 네.
4: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6: 어,
4: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6: 향이 나죠. 밀의 향기.
4: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6: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4: 가봅시다.
6: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4: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6: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4: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6: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4: 오.
6: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4: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6: 네. 오.
4: 좋아, 진짜 소주 소맥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6: 네, 다르죠.
4: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6: 네. 네, 두드러워지고
4: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오케이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예요.
6: 네.
4: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6: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4: 자.
6: 오케이.
4: 어, 왜요?
6: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4: 메밀 버퀴이에요.
6: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4: 어, 그 상관 없어요. 근데 맛이

0: 너무 궁금해서. 네.
1: 어.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2: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3: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0: 오, 세요.
1: 세요.
0: 어?
1: 60도.
3: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1: 네, 맞아요.
3: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아, 네.
3: 어, 너무 좋아요.
1: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3: 예,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맛있는.
1: 이거 뭐예요?
3: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1: 오,
3: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1: 와, 엄청 크고 좋네.
3: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2: 아, 맞아요.
3: 에이,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3: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3: 에이,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3: 예스! 네,
1: 가시죠. 네.
4: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a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순정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1: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아,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1: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어?
2: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2: 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2: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2: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some,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2: Wow.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2: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2: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개
0: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난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난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해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1: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씨가 못하던 거
1: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1: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1: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1: 말총.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네.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1: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1: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예.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1: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0: 여러분들 같이 이루어 주실 거죠?
1: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0: 춤을 잘 춰서.
1: 네.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이난 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도도일 밭도 근처 용총절 끊어져 뒤바쁘고 바람 불 제야 한 개 찾아진 날 갈 길은

돈을 받아 다 갚기 위해 편히 막대한 공이 아닌가. 아우시구 년지수 배 타고 다살일째 오복정 한듬씩 구조로 돌아들고 해성은 배 한장 오강으로 돌아든 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이 휘지 소유하고 지국 종업

동바라 심청이고 동바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백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채택이는 부친 유심 부족합니다. 치마 봄물 없애고 두 눈을 딱 감고 백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상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여긴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와우.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박이.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0: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

0: 외국에 유학을 올라오는데 전쟁 통일아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K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이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이 훈련 그 이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K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K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으로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hwa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hwan's life.
3: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유출란제 호로 이송하게 돼서 유출란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데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3: 나는 A 혈액형이 A병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3: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안,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3: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게 라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3: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t to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박수 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3: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사랑

글자가 되대 따지다군 그르름 아래쳐 개김년 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대 하늘 천 하늘 곳 너리변양 지아비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되어 개인여변에 똑같이 붙여서 서울을 호자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ah,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타트!

0: 시블리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캠은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 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7: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7: 네, 다시 한번 땡기고
8: 열정
7: 땡겨서 어깨를 쳐서
0: 열정
7: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7: 치고
0: 에이.
7: 와서
0: 네.
7: 다시 여유.
0: 여유.
7: 네, 멋있는 모습 보여 드리고
0: 에이.
7: 모여서
0: 열정.
7: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2: 너무 멋지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7: 네.
0: Let's go.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9: 우리 명란제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1: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네. 됐습니다.
1: All right.
0: 뮤직 큐.

0: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너무 좋은데요. 너무
2: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l right.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서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아,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2: 저는 모자입니다.
6: 특기.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7: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8: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8: 네,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8: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9: 네.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그, Kyumin thinks it's Dabin.
9: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자야노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야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Zion 싶었어요. because Zion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9: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Hyunsik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3: Same color.
2: Yeah.
3: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 army pattern.
3: Uh-huh. Yeah.
2: That
3: yeah.
2: one I got a lot.
3: Okay.
2: And yeah.
5: Cool. 좋습니다. 렉스 님.
10: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0: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좋죠, 좋죠.
5: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5: 좋습니다. 씽님은요?
2: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11: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2: 진짜요?
3: Yeah.
2: He knows.
5: Oh, yeah.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8: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0: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subject.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2: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you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5: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11: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0: 네.
5: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2: 이 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마지 못해 eternal chase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Yu Seung-eun.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SIA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스타!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시적인 섣거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

0: 캡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예요.
1: 케이프 누나 그래.
2: 뷰티의 신 뭐야?
3: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1: 아, 아니야?
2: 가라고 뷰티 뭐야?
1: 아
2: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1: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2: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1: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2: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1: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2: 어.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2: 네네. 네, 네. 네.
6: 앉아주십니다.
0: 예.
6: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6: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0: 저 여기
6: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6: 처음 들어보세요.
2: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BT 네.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0: 네.
1: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역시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거.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라나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예.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자.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입헌 옷으로 갈아입고
1: 오셨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시원해요.
1: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없어요?
1: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네. 올라오실 거고요. 네.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1: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4: 큰일 났나요?
1: 네.
4: 큰일 났나요?
0: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잘하시네요.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사님 담아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 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렇지.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렇죠.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2: 한번
1: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이게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다
1: 보이냐?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데 다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드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샤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분이시죠.
0: 예,
1: 예. 예.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0: 초아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뭐.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와. 가능하실 거예요.
1: 잘하네, 돌 잘 먹네.
2: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0: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네.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2: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0: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2: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0: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1: 이런 전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2: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0: 예.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나랑 아예 반대네.
2: 그러니까
1: 진짜
2: 완전 반대네.
0: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2: 아, 아웃!
0: 아웃! 아웃! 바깥에!
1: 네.
0: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2: 좋아요! 네. 렛츠고!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2: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2: 오, 윤침 맞아봤어?
4: 맞아봤어.
2: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2: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2: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2: 예.
4: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3: 네.
4: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4: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2: 네. 네.
4: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4: 오.
2: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2: 아, 그거 조금 그렇다.
4: 방송이지만.
2: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2: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4: 아, 그 친구가 이 친구는...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2: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2: 예,
4: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2: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2: 와우.
4: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4: 예.
3: 자, 해볼게요.
4: 네.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예.
2: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4: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2: 오, 신기해. 안 나온 것 같아?
4: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4: 예, 예,
3: 네,
4: 예,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4: 네.
3: 이거 처음이셔서
4: 아이는 편한 거.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4: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2: 이 형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0: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오!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0: 아, 예.
1: 괜찮으세요?
0: 예, 전혀.
2: 여기가 안 아파?
0: 오, 왜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2: 진짜로?
1: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네.
1: 해보실래요?
0: 아픈가요?
1: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0: 하겠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자, 따끔.
0: 오!
1: 괜찮으시죠?
0: 네.
2: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1: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0: 예.
1: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0: 오.
1: 봅시다.
2: 피카츄 하나, 피카츄.
0: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1: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1: 맞아요.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0: 예. 조금씩 옵니다.
2: 오.
1: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 오? 정답인데요?
0: 제가 이래도 BTMC입니다.
1: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0: 그쵸.
1: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
1: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 네.
0: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이거 아까 내가 지휘한 스피면 안 돼요?
1: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우와!
2: 와.
0: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 전환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0: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0: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연기를 못합니다.
0: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1: 자, 먹어볼까요?
2: 네. 아싸리 어머.
1: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개대원 보셨어요?
1: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1: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1: 어떤 준비?
3: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1: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3: 그러니까요.
1: 아, 정말요?
2: 네.
1: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2: 네.
1: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1: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1: 어때요?
2: 오, 놓았어요?
1: 응.
2: 오.
3: 우와,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1: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1: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3: 아,
1: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1: 네.
2: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1: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1: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1: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1: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1: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3: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1: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1: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1: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3: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1: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1: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1: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1: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1: 고생하셨습니다.
3: 하늘하기 좀 이제 외국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3: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아 근데 진짜 안 아파.
3: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1: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3: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1: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3: 어머,
4: 한층 젊어진 것 같아요.
1: 오늘 저만큼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3: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1: 네, 맞아요.
3: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3: 네.
1: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3: 네.
1: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이제 바디.
3: 바디.
1: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오. 와우, 리버블.
1: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3: 바이! 여보,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1: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1: 마지막 코스 잘 먹고 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가세요.
2: 예. 마주 먹어 가세요.
3: 아, 네?
2: 이야.
5: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5: 엄청 어려워진 것 같아요.
2: 예.
5: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5: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2: 네네.
5: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3: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5: 네.
3: 추나가 무슨 뜻이죠?
5: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3: 네.
5: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3: 밀당.
5: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5: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2: 굉장히 네, 맞습니다.
5: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5: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3: 맞아요.
5: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3: 맞아요.
5: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3: 맞아요.
5: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 맞아요
5: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 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3: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5: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5: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3: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5: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5: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요.
5: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5: 자, 시원하신가요?
3: 이상하시잖아요. 예.
2: 180을 그 와우
5: 와우
2: 끝났어요
5: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도와보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5: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3: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5: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3: 예
5: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 네.
5: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3: 네.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5: 번 더 쭉. 어,
2: 괜찮아. 오, 뭐야, 괜히 시원하지?
5: 오, 시원해.
2: 오, 그래.
5: 쭉 펴신 느낌으로 한 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0: 좋습니다.
3: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5: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3: 오! 오, 좋은데요?
5: 좋으신가요?
3: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5: 어떠셨을까요?
3: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5: 네네.
3: 드륵! 드륵 하고.
5: 그쵸.
3: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5: 무서우셨죠?
3: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5: 맞춰진 느낌.
3: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2: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5: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3: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 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3: 3-in-1이잖아요.
6: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 뷰티.
6: 아, 이너 뷰티.
3: 얼굴.
6: 얼굴.
3: 아, 할 수 있다.
6: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스타를 만들어서 이 K-스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로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스타와 가상 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요런 제품은 이제 요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요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계입니다. 설계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계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계,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계, 뭐 딸기 설계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계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먼저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바늘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 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0: 아,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1: 예.
0: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분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져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것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0: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1: 가을.
0: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네.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예.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고.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오늘 목계에서 태어나고 나가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서 내가 구대째사니까 선대으로는 너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계 와서 거기가 자연. 목계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목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렁.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사로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서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자라매기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바쁘더는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몇단 비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 된다고. 훌칠하려면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쫀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흔하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물 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루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는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근데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과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2: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2: 네.
0: 이거보다 커요.
2: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2: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2: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려고 그래?
2: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2: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분명히 신체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1: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눈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제가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동물이 등장하고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유물인 동화처럼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지켜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알을 품고 싶었던 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필이면 오리의 알을 품게 됐고 오리 새끼를 까고 나서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망과 또 인생의 결말까지도 이해하고 죽었던 어떤 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번역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화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다 살피도록 상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 대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보니 아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전히 부르퉁한 얼굴로 상훈이가 물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상훈이가 그를 보았다.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놀란 모양이었다.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다. 물론 품삯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때 나는 기타를 배우러 가서 집을 비울 거다. 상훈이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더니 툭툭 발길질을 했다. 한참 동안 그랬다. 그러더니 고개를 삐딱하니 비틀며 물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송이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싫으면 거절해. 시킬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노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려 다니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무장시키고 만 것이다. 오래전 강대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네,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곡 마이스페이스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도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le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le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3: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2: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 도시면서 고래.
3: 아, 고래. 네.
2: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3: 야, 이 안에 매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 못했네요.
2: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4: 네, 실제.
2: 실제예요?
4: 네.
3: 와, 집과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2: 지금 경복궁에서 한국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이서, 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궁.
3: 네, 진양궁.
2: 사진 속에 있던 진양궁.
3: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래도 비가.
2: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오빠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3: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죠.
0: 아, 이거, 아, 그렇지.
3: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2: 이 함얼루가 오늘, 예.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월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네.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누가 위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3: 한번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3: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0: 네.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해서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봤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무.
2: 처용무.
1: 아, 처용무. 네. 아.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4: 우리의 역사에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라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구름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4: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네
1: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4: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
1: 아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1: 처용무
4: 네, 보존회 처용무 보존회
0: 처용무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 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아, 울산 지부. 이게
3: 처용탈.
1: 네. 탈.
0: 좀 네. 닮아.
4: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3: 아니, 뭐 이게 지우 씨 얼굴인데?
4: 한번 써보세요.
1: 아, 많이 닮았네. 아, 귀엽네.
4: 아,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이게 애굴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1: 아,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리고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1: 있으니까
0: 신라시대 때 화랑
1: 아, 그치,
0: 네.
1: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들이라는 의미
3: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3: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운이다가
0: 네.
3: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희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1: 네. 처용가
3: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한삼을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네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3: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2: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3: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펴 우펴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5: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5: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5: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한번
1: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repeat.
2: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네,
4: 오케이.
0: 뒤로.
4: 뒤로.
0: 하나, 둘, 셋.
4: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다섯,
4: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왼발 들고.
0: 셋,
4: 넷,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넷, 뒤로.
4: 오른발 들고.
0: 뒤로. 하나,
4: 왼발 들고.
0: 넷,
4: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4: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0: 하나, 둘, 셋. 네,
4: 다섯, 여섯.
0: 잘하셨습니다.
4: 혹시 뒤에 안 보시니까 또 어때요? 옷 입으니까 더 힘들죠? 야,
1: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3: 마음가짐이 네, 달라요.
1: 라인이 삽니다.
3: 아,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 네.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 아, 빨래를 잘 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에요.
1: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0: 야.
2: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0: 아~
2: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뭐. 아~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아.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아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0: 아, 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아, 네. 반갑습니다.
2: 네네네. 네. 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2: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0: 아,
3: 안에 들어갔지만 예. 네.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옹놀이 상품권.
0: 오,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0: 드리웠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0: 아,
2: 원.
0: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0: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맛있게 예, 예.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물이 잘생겼다.
0: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0: 네.
2: 이거 중고 아닌가?
0: 왜?
2: 아, 비트인가? 비트?
0: 비트. 여기다 여기
2: 안녕하세요. 여기요.
0: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4: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0: 넘었어요. 15년.
2: 이야. 와,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4: 네.
2: 서이태? 백태
0: 백태.
2: 아 색깔이 딱 그.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0: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더 오시지.
4: 네.
0: 아, 이게 가는 거죠?
4: 네.
0: 와,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4: 아, 우무.
2: 우무.
0: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먹다 우무도.
3: 바다, 네, 그처럼.
2: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3: 해야 돼.
0: 네. 아,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 있네요.
2: 원래 경상도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0: 만 원.
2: 만 원.
0: 만 원에 세 개. 와.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0: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봐도
0: 신기한 거 같아.
2: 싱싱해.
0: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징어 맞습니다. 네.
0: 네.
2: 많이 파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0: 와
2: 드디어 발견
0: 그래 배. 네. 배.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0: 아니 오시자마자 배도 이런 걸 오자마자 이런 걸 좀
5: 지내.
0: 야 이거 장 보다가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0: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4: 예.
0: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4: 예. 서생배.
0: 울산 서생배?
4: 예. 요거는 신고.
0: 이 예?
2: 신고배.
0: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배 농사 지면 이제 오래됩니다.
0: 올해 한 50년?
4: 60년.
0: 60년 진짜로요?
4: 제가 19에 시집오가요.
0: 에이 와.
4: 87년이니까.
0: 아 대단하시네.
4: 이제 쌈배랑
0: 이렇게.
2: 와. 이렇게 여기 햇배.
1: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0: 이거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1: 네 감사합니다.

0: 한무대기.
1: 한무대기.
2: 아이, 아이. 또 더 주셨어.
0: 아, 진짜 덤 주셨어. 네. 덤. 그러니까, 원래 시장,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예. 네. 네. 원래 아니,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예. 네. 아,
3: 감사합니다. 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1: 여기는 또
0: 모종 같은
1: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0: 여기는 또 약간 여기 밥 되는 냄새 나는데?
1: 오. 어, 특이하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5: 어, 올스 고기 호떡입니다.
1: 예. 약간 햄버거.
0: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5: 예, 네, 맞아요. 네.
1: 잡채?
5: 잡채, 어, 고기 잡채.
1: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5: 어, 맞아요.
1: 네, 한번 드셔보시죠.
0: 자, 일단 맛을 또.
1: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어, 뜨거워.
0: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1: 맛있어.
6: 맞아요.
0: 그죠, 예.
6: 네.
1: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5: 어때요? 맛 괜찮죠?
0: 맛있어.
5: 진짜 맛있죠? 네,
1: 네. 그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5: 네, 맞아요.
1: 떨어지면 또 봐서 바로 하고
5: 야 어, 이건 맞습니다.
1: 이게 너무 좋네. 최고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요.
5: 네, 없어.
1: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5: 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예.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5: 어떻게 드려요?
1: 잘 드시라고.
5: 아 진짜?
1: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자, 안녕히 계세요.
5: 와이파이
0: 멀쩡하세요.
5: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0: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1: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0: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1: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가니까.
0: 근데 또 여기 왔으면 네.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0: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네. 보고 가야 되니까 와.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데 있대요.
1: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별만 볼 수 있겠네요.
0: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던
1: 거예요. 아, 그렇죠. 어? 여긴가 본데?
0: 어? 여기네.
1: 아, 여기네. 전통 옹기.
0: 직판매장.
1: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7: 연예인 이제.
1: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어,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7: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네. 옹기 망가는 대장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일이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0: 아, 이것도 힘이 있어야 이걸 네.
1: 또.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7: 지금 안 만들어요.
1: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7: 이거는
1: 거예요?
7: 저는 이렇게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 작게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0: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7: 네,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1: 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7: 예, 네, 한 60년 다 돼 가요.
1: 아, 60년.
7: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1: 아, 이쪽에. 아.
7: 남창의 역에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화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1: 아. 이제. 어,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0: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1: 아 식탁 위에 올려 아 네, 소금이나
0: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소금이나. 같은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어? 운치 있지.
1: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0: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
1: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만 먹는데. 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7: 그거 하나에. 큰 거는 만 원, 적은 건 8천 원.
1: 이거 8천 원?
7: 예.
1: 그럼 이거 만 원짜리로 이거 하나만.
7: 네, 보내드릴까요?
1: 여기 여기 안에 만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그거 말 그대로 제가 시를 아예 몰랐다가 올 초에 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시를 한번 습작도 해보고 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지점들과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교차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합쳐보는 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고, 사실 저의 습작이란 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건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시장 오면은 너무 고생했는데, 사실 그림 전시는 한 10분, 10초 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 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책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 쓰면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만 볼 때는 몰랐던 어떤 요소들이 글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 그림이 거기 제가 설치된 그림 말고도 한두 배, 2.5배 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 속의 요소들이 아마 전시된 그림에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글과 그림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게 일부러 좀 의도를 하기도 했어요. 서문이란 게, 전시 서문이란 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느슨한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선들이. 원래 제가 둔그 시, 습작 책자에 맨 앞에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세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사랑에 늘 실패하는가? 그런 근원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상처와 제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까지 적어놓은 에세이가 있었는데, 우리 조형과 교수님 중에 김전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저한테 네 글을 너무 읽기 싫다고, 왜너 자꾸 네 힘든 얘기만 사람들한테 징징대냐,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크리틱 때도 그렇게 좀안 좋은 소리,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졸업하고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어놓고 다시 전시장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전시가 좀 마음에 들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도 싫어하고 나도 싫은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알고 계시던 분이 등단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수업을 한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규 문학평론가 분의 수업을 신촌에 있는 베개에서 6주간 듣고,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니까 그 시를 읽는 법을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번 써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때마침 김현덕 시인이 강의를 바로 연달아 해가지고 김현덕 시인의 시창작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랑 뭐라고 현실 기반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재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대상들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강아지 이빨에 전구가 빛나고 이런 것들을 그릴 생각을 못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글쓰기 그 어떤 거기 커리큘럼 중에 시 속에서는 뭐 어디든 갈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봐라,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운유라는 게, 운유나 환유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차하면서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또 모르는 것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이 타자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서 큰 해방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글에서의 이미지는 애초에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전환되는 거는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림에서 글로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사람 그림이랑 눈물사람이라는 그림, 글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연동시켜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근데 눈사람은 눈과 눈이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시작되는 게 있는데, 눈물과 눈물은 두 개가 위에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제가 시를 처음에 냈는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시라고 다시 써야 된다 하시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눈물이 겹쳤을 때왜 겹치지 않는지 이걸 상상적으로 간다면 그 위태로움을 가지고 다시 서술해봐라,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글을 썼다가 장소도 옮기고 소재도 옮기고 그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눈사람이 이렇게 뭔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 보고서 이게 멍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적었던 글인데, 처음 시작이랑 너무 달라지고 멍든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게 돼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취득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 드로잉을 해봤는데, 드로잉은 이제 축적되는 매체가 아니라 한 번에 쏟아붓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글로 따지면 이제 퇴고하지 않는 글이라고 봐야 되죠, 드로잉은. 시라는 것을 퇴고를 해보게 되고, 유화는 시간과 그 겹침이 필요한 매체라서 엄청 헤맸습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그 지점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이 좌초된 지점에서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뭐가 끝인지 모르니까 전시장에 걸어놓고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작업하게 되면은 학교랑 집이랑 일하고 왔다 갔다 이거 말고는 거의 새로운 자극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때 들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세나 고물은 제가 최근에 종종 연락하는 어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새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좋아할까? 찾아보니까 새가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림 말고 그림 그림을 그리는 어떤 캐릭터가 같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림이 혼자 서질 못하고 그림을 계속 붙잡고서 산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질리고 식상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저 작업을 만드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괴로움을 가지고서 자꾸 작업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작업과 내가 같이 있는 전시였다면 다음 전시에는 그림만으로 지가 알아서 서서 얘기할 수 있게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Pursuing culture and the arts, Daegu was add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7 in recognition of the city's cultural potential. Aiming to bring art and music into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aegu has built out a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broadened its cultural offerings. On today's episode of ReSpace, we will dive into a space that embodies the character of Daegu.
1: Daegu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As part of an arts and culture program, an art center was established in Daegu's Suchangdong in 2008. This new space made use of a former industrial site. Under the name Daegu Art Factory, the center supports artists and displays art for public viewing. Converting an unused factory located in the old city district was the perfect choice for reclaiming value.
1: In the past, it was a manufacturing factory. In the 6.25 period, other manufacturing factories were destroyed and some were damaged. 되었지만 대구 예술 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에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0: After 5 years of renovation work that began in 2008, the Daegu Art Factory finally took shape. The former tobacco factory, once a prominent industrial site with a storied history. A lot of thought went into reshaping the building's role while keeping its original structure intact.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the space solved urban revival and also expanded infrastructure for the arts.
1: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Lending support to experimental art, the Daegu Art Factory is also a platform that nurtures young artists. And the place gives young creative types the means to broaden the spectrum of their artwork. Not only are various artworks displayed here, but the Art Factory also has a pool of artists that makes it possible for artistic activities to be sustained.
1: 대구 예술 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 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0: This space fosters creativity and inspiration to expand.
1: 주로 어떤 특정된 장르의 작가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작가의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 이제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 전시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Being able to find inspiration within this space while being surrounded by art gives artists a place where they can anchor themselves, which is conducive for boundless creativity. An environment that lets creative types and artists sustain their creative activities is a necessary condition. Instead of simply being a workshop, the factory offers a residency program that supports the co-mingling of an artist's everyday life and creative work.
2: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Having a personal workspace is important to artists, but equally important is stable support that allows them to pursue art in its purest form. Being in this space gives a sense of community to artists, where they also find themselves among other artists. This creates a unique art platform in Daegu.
2: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드는 안정적인 기본들인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0: When talking with resident artists at the Daegu Art Factory, they throw around buzzwords such as experimental art and pushing the envelope. This is the creative goal and endeavor of many artists as they seek inspiration to come up with diverse art.
3: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Being a resident artist at the Daegu Art Factory lets one interact with the viewing public and thus benefit from these social connections. When the public can interact with artists, it gives them a more immersive experience, while artists also gain by gett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people.
3: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anks to this former warehouse, the Daegu Art Factory can provide a spacious room for artists. When the size of a space influences the diversity of the artworks created in it, then it is easy to see why artists thrive here.
4: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0: A place where the livelihoods of workers were dependent upon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 creative space where art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a certain social class, but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age or gender.
1: I started a dream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YB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가도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0: The Daegu Art Factory also has a space that harkens back to an old era. This book cafe is called Mangwondang and is modeled after Toksodang, an institution for cultural exchange that King Chungseon of the Goryeo Dynasty established. Mangwondang has links to history dating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y back to the Goryeo Dynasty. People continue to keep that connection alive today.
2: 이 프로그램은 망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시와 산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0: All cities rise and decline throughout the years and lose their luster at some point. The same truth applies to this former tobacco factory in Suchangdong that has now become the Daegu Art Factory. Today, it attracts artists and visitors, but before, it was part of the city's deteriorating old downtown area.
2: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뭐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망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권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0: Besides the Daegu Art Factory, the Suchang Youth Mansion, which is housed in a formerly abandoned spac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egu's art scene. A former worker dormitory attached to the tobacco factory was transformed into the Suchang Youth Mansion.
3: 여기 수창 청춘 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된 이후에 빈 폐허 건물로 남아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0: The first workers moved into the dorm in 1976 But after its closing in 1996, the place has been unused for 20 years. That all changed when it became a part of the Cultural Revival Program in 2016. Fixing the 50-year-old dorm facility while keeping its main parts intact was no easy task. But eventually, it was understood that preserving the building was very crucial.
3: 저희 수창 청춘맨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 동과 B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 동을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C 동은 이 A, B 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층 A 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 청춘 맨션은 처음 지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 청춘 맨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After transforming the interior space, it has become a platform for young artists. In a space where the old and new coexist, young artists are able to unleash their creativity. A forgotten housing facility that could have been left abandoned was given a new purpos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ng artists.
3: Even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또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그래,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One of the first things we think of when mentioning art is the visual aspect of it. Visual art is the main form of art that we discuss about. But there is more to art than just its visual side. Art encompasses the many different ways we express our emotions and ideas. In that sense, writing and music are art as well. At Suchang Youth Mansion, you can see many diverse forms of art.
4: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청춘맨션에도 미술 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0: on a balmy weekend that can be a wellspring of fond memories. The resident artists of Suchang Youth Mansion have prepared a special program. They create art together with the viewing public. The program awakens the artistic leanings of non-artists who do not know where to begin or do not have the right tools for creating art.
4: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 Although we're not aware of it, we are surrounded by art constantly. But getting to interact with an artist while creating art is a rare occurrence. At Suchang Youth Mansion, citizen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rtists and exchange ideas to tap into their creative side.
3: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Why do humans need to be around art in everyday life? Because people are born with emotions and a creative spark. To express ourselves and convey ideas, art can be a conduit for this and thus justifies the need for humans to be close to art. This also proves the point why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are important to society.
2: Oh,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A former tobacco factory with an industrial legacy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Once a place that workers depended on for their livelihoods, it now brings art into the lives of citizens. In this space, young artists create experimental art and push the envelope, while citizens are able to immerse themselves in culture and the arts. This has made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twin pillars that support Daegu's art scene.

0: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춘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1: 네, 맞아요. 여기에 신춘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0: 오,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0: 네.
1: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1: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0: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1: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4: Seoul is the hub of Korea's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Well then, are you ready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o ask about places? When you're in an unfamiliar place, use words like 여기, 거기, 저기 to ask about your surroundings. 여기 is used to talk about something nearby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ask if you are at Sinchon Station, in Korean you would say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somewhere that's far from you but close to your listener, you ask 거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a place that's far from both you and your listener of you, you ask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Easy, right? Like Wyatt said when he was meeting a friend at Jamsil Station, he used 거기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5: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0: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2: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5: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0: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2: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